0: 우리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안 바한스.
1: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카 리르바시가라 바

데비안 마우스나 가다가나 기안노 비 파스네야 인나타나 다다가라스 비아게나 무루 샤티에 눈 마우스와 나마스카라 카라비 눈 마우스로 비 파스네야

0: 이번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라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스.
1: 이라바시가라 박카르 이라바시가라 박카르 이라바시가라 박카르 이라바시가라 박카르 이라바시가라 박카르